아네 아마 SMS 코로몽 겐덤 PSM AI야 월단 DFM 91나 미 페이지 서치 콜단 콜룸 오퍼 메시지 코로몽 다음에 노가드 바야 하메 쿠리에 다네 프로그램 에마 미레 하미 아하니 이스트럽베 히나 키 키하 무힘 모바일 카마 알멩게 코도 쿠딘 나누네 알멩게 미에두게 지다 에미 훈나 히트람 코르마 에무나 로비 ਉਨੇ ਮੁਨਾ ਆਲਾਦ ਮਾਵਗਾ ਤੇ ਰਵਾਂ ਅਲਮੇ ਨਕੀ ਹਾ ਵਰਕਾ ਕੀਆ ਦੇਵੇ ਤੋ ਐ ਮਿਰੇਗੇ ਮੀ ਆਹਾਲਾ ਵਾਕੇ ਕਿ ਨੂਗੜ ਬਹਿ ਹਮੇ ਕੁਰੇਦਾਰ ਅਦੇ ਸਫਰ ਹਮ ਪੀਐਸਐਮ ਏਆਈ ਵਡਾਂ ਡੀਐਫਐਮ 91 ਪੇਜ ਸਰਚ ਕੋਲ ਮਾ ਫੋਨ ਨੋਟ ਕਰਮ ਦਾਂਬੇ